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일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7일로 100일이 되는데 산발적인 공방이 계속돼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 진전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5일 이란이 발사한 무인기를 격추해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캐슘섬 등에 있는 이란의 감시 레이더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친체제 매체가 6일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와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시설이 혁명수비대의 탄도미사일 표적이 됐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외교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6일 중재국 파키스탄의 나크비 내무장관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해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이 지원하는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가 거점을 두고 있는 레바논에는 이스라엘군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군은 6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이 군용 차량을 공격해 차량에 타고 있던 병사 등 3명이 사망했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5일 미국 CNN TV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전투 종결이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이란은 레바논을 미국과의 협상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직접 회담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석유 저장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전투 종결을 위한 직접 회담을 제안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에서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군에 살육을 계속한다는 냉혹한 명령이 내려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군 기지와 남부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석유 저장 시설 등도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고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전투 종결을 위해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이스라엘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서.

0: 안에서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아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매체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의 도시 헤브론에서 5일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아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외에 아기의 부모가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매체에는 군을 인용해 헤브론에서의 활동 중에 속도를 올리며 다가오는 차량에 병사가 발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초기 조사 결과 총격을 받은 일가족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23년 10월 이슬람 조직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팔레스타인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오차,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4월까지 2년 반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이스라엘군 등에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1: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달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정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을 강화해 해경국이 순찰을 실시한 데 이어 교통운수부도 6일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교통운수부가 타이완 동쪽 해역에서 해양 교통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타이완 섬 동쪽 해역의 경계 획정 협상 시작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데 대한 필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해역에서는 중국국 지휘하에 해경국도 지난 1일 일본과 필리핀에 대항하는 행동이라며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정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획정에 합의할 경우 경계 획정 협정은 당사국인 일본과 필리핀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제3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아무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0: 캄보디아 내 거점에서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지난해 일본인 남녀 29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태국 경찰은 6일 사기단 간부로 보이는 일본인 남자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6일 수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캄보디아 북서부 도시 포이펫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특수사기단의 간부로 보이는 30대 일본인 남자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점에서는 지난해 일본인 남녀 29명이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현지 당국에 구속된 후 일본으로 이송돼 아이치 현경에 체포됐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남자는 태국에 체류하면서 원격으로 캄보디아 거점에 있는 중국인 관리자 등과 협력해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일본인을 유인해 거점으로 보내는 등 운영에 관여했었습니다. 남자는 몇년 전부터 태국에 머물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도 빈번하게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사 당국이 이 남자의 체포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태국 당국은 조만간 이 남자를 일본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입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로 니이가타 현 사도시에서 실종된 오사와 타카시 씨가 이달로 80세가 되는 것을 앞두고 형인 쇼이치 씨가 서명 활동을 열고 오사와 씨를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오사와 타카시 씨는 현재의 니이가타시 니시칸구 출신으로 27세였던 1974년 2월 현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도시에서 실종됐는데 경찰 등은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사와 씨가 이달 21일 80세 생일을 맞는 것을 앞두고 6일 아가마치의 쓰가와 지구에서 개최된 여우의 홀리 행렬 행사장에서 90세인 형 쇼이치 씨와 오사와 씨의 동급생들이 서명 활동을 열었습니다. 쇼이치 씨는 동급생도 모여주었기 때문에 타카시도 여기로 돌아와라라고 외치고 싶은 기분이라며 타카시는 곧 80살이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해에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행동해 성과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 씨가 6일 현지 사도시의 소중학교에서 강연하고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지금도 소식을 알수 없는 어머니 미요시 씨에 대한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호소했습니다. 소가 씨는 1978년에 사도시의 자택 근처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2002년에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소가 씨는 미요시 씨가 사줬다는 손목시계를 보여주며 이 시계는 어머니이며 마음이 약해질 것 같으면 꾸짖거나 격려해주는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항상 함께 있어주는 행복을 느껴달라고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홍복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4과 자기의 희망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탐은 부끄러운 듯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0: 오늘 대화 내용은 탐이 그 친구와의 추억을 돌이켜보는 장면입니다. 탐은 일본에 오기 전에 베트남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음악대학 학생인 유우키가 와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는데요. 그 연주에 완전히 매료된 탐은 용기를 내서 그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제1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んにちは。私はタムです。あ、僕ユウキです。タムさん、日本語ができるんですね。少しだけです。ラジオで勉強しました。すごいですね。日本へ行ってみたいです。ぜひ来てください。僕が案内し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유우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와타시와 타무데스.
0: 저는 탐이에요.
1: 유우키가 대답합니다.
3: 아, 보크 유우키데스.
0: 아, 나 유우키예요.
3: 탐산, 일본어가 되기는 데스네.
0: 탐 씨, 일본어를 할 수 있네요.
1: 탐이 말합니다.
2: 少しだけです.
0: 조금만요.
2: 라디오에 勉強しました.
0: 라디오로 공부했어요.
1: 유우키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すね.
0: 와, 대단하네요.
1: 탐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2: 일본에 行ってみたいです.
0: 일본에 가보고 싶어요.
1: 유우키가 기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3: ぜひ来てください.
0: 꼭 오세요.
3: 僕が 안내しますよ.
0: 내가 안내할게요.
1: 탐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베트남에서 만난 음대생 유우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이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んにちは。私はタムです。あ、僕ユウキです。タムさん、日本語ができるんですね。少しだけです。ラジオで勉強しました。すごいですね。日本へ行ってみたいです。
3: ぜひ来てください. 僕が 안내し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에 가보고 싶어요.
2: 일본에 行ってみ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일본은
0: 일본. 그 뒤에
4: 에
0: 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4: 行ってみたいです.
0: 는 가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0: 자기의 희망을 말하고 싶을 때는 동사의 태형에
1: 미다이를
0: 붙입니다.
2: 가다, 입구의 태형이 이때니까 가고 싶다는 이때 미다이가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말투가 됩니다.
2: 그런데 장 선생님, 지난번에 이키다이 데스, 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잖아요. 타이 데스하고 테 미타이 데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0: 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1: 타이 데스를
0: 사용합니다.
1: 테 미타이
0: 데스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고 실현하기 좀 어려운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2: 아, 그렇군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시죠.
1: 行ってみたいです. 日本へ行ってみたいです.
2: 잘 따라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4: そうですね. 相撲を見てみ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2: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4: そうですね.
2: 글쎄요.
0: 대답을 생각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4: 스모を見てみたいです.
2: 스모를 구경해 보고 싶어요.
1: 스모는
0: 스모, 일본의 씨름이죠.
1: 見てみたい.
0: 구경하고 싶다는 동사 구경하다.
1: 미르의
0: 태형
1: 미테의 미타이가
0: 붙은 것이죠.
2: 그럼 질문을 할 테니 그 다음에 대답해 보세요.
1: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そうですね. 相撲を見てみ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일본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후지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후지산에 올라가다는
1: 후지산に登る
0: 동사 올라가다는
1: 登る
0: 그 태형은
1: 登って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富士山に登ってみたいです. 富士山に登ってみたい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유기한테서 일본어를 할 수 있네요 라는 말을 듣고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少しだけです.
1: 少しだけです.
0: 는 조금만이요 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쉬운 일본어로 말해줄 거예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少しだけです.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んにちは。私はタムです。あ、僕ユウキです。タムさん、日本語ができるんですね。少しだけです。ラジオで勉強しました。すごいですね。日本へ行ってみたいです。ぜひ来てください。僕が案内しますよ。春さんの知恵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화 예에 나온 스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용복 씨, 스모는 일본의 국기라고도 하는데요. 스모를 본 적 있으세요?
2: 아, 그럼요. TV에서 본 적이 있죠. 커다란 몸을 부딪히면서 대전하는 모습은 정말 박력이 있죠.
0: 네, 스모는 선수 두 명이 대결하는데 먼저 상대편의 몸을 씨름판 위에 닿게 하거나 씨름판 밖으로 내보내는 쪽이 이기는 건데요. 스모의 본 대회는 1년에 6차례 홀수달에 개최되죠. 도쿄, 오사카, 나고야, 규슈 등 대회에 따라 개최지가 정해져 있어요.
2: 네, 표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네, 일본 스모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영어 안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매진됐어도 연습 광경이라면 견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선수는 각각 해야라고 하는 도장에 소속돼 있어서 스승의 지도하에 수련을 쌓고 있죠. 아침 연습을 견학할 수 있는 도장도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